0: mất linh hồn nếu cậu được lời lẽ.
1: 그냥 그만하고 도망가.
2: 아니, 끝까지 가야 돼.
3: 纵有坎坷，不敢心中向往.
4: Friends?
5: Yeah, why not? Instant connection. It happens once in a lifetime.
2: 의심을 해서 시켜주면 확신이 된다.
3: 历经伤痛，却依然相信。八月，心怀信念，不负热望。